0: 구속이 나도 안 나나? 구속이 됐어?
1: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
0: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
2: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! 와이

0: 너무 지락하여 너무 지락하여 아노
1: 가디 문대면에 라빈 브랑
0: 가야 우리
1: 가디 데피란 마샤 빈셔시로
0: 그 오빠 뭐야
1: 간놀 브라드 에스피